0: 자.
1: 오미 초퍼.
0: 말송카.
2: 꼬꼬.
0: 녀송.
3: 오두 타마.
0: 스타니 위트유 파사 차디판 행디오 네이 브라티타이.
3: 탄사마이 취하트다이. 레오 폭간. 티. 서워터 치앙마이. AM 1476 kHz.

야, 요하 좀 공조이 차이는 랑모제 또지 요하 주기 일어도 멍기 빼고 야, 요하 주긴 랑조이 차이는 예원내녀에야야래 두당가주기온조증 랑존가제띠멍멍온루방룬조하담이차띠제둥보진다에야위여두부조내녀제철초팡도초커